0: 생각을 삭혀 집의 생각을 삭혀 오이 라쿠엔지 라쿠엔지 쇼 에티어드에 잡았을 때 알라 시서 사스맨 알라 사비원
1: 와카라카요
0: 기꺼스 세우라 오이 오이오이 누구 Alors, Sonny Bell,